0: 조금 좀 조심 오셔야 돼. 피부 샘플 더 세이브한 중. 내가 이건 더 세이브한 중.
1: 그럼 거예. There's no showing on screen now. Can hold it. Reach again.